악삼당 뽀뽀랑굴 합절리르고 아유기 나간바다 따리기 신다 빵아기다나 칼레일로 북담다나 마기 마기 양도 공도 흐느르르바 마기 마기 따리 신다.